0: 탄다 표시에 신년도 수 승바탕 도지 오모라네 초두 나외 신나 순접탄 대블레 체코바 개체가 골 담주시 생기지
1: 낙셀 죽뒤다 순접기 개생기 골라 똑섬 슈기인 칠 코유제바니 소소 예은기 낙셀탕 죽추 속 강리 빵당 창마라 세기레 댕갸가 탄체베 잠리용기

박삼 신기 천재도 대대 신나 사변 덴벨 제급 사회 칼롬 낭 나이나 잠린토 미남라 고코체와 사신삼 이신 대미 고유기 깽은 신남라 삼로동거매 왠경 댕갑 미볼 신도 망보 팔외 칼 제주 자미 폐게 중화대 고유기 깽은 낙셀라 도식 폭답 철주 두수 마바바탕 차세경 림싱 체루 송내 시베 강리 슈와 속 남시 유도기 겜베 좋아 미릭 메지 속자 부신 참호 옐라 야 뇌체 포다 폭신베 내추 찹세 식 유바텔 댕산 잠리 토네 도나 첨부 제기유 셰 까젤 디링에 믹세 낙세당 방조라 순교업 제규 대 하장 개체 첨부 인바 꼴라 돌두식 슈규인 뺀나 준신 상부 룽캄 상화 체징 대개외 소룽 또래라 렘대기 중캄 찬용 세싱발 제바 지세 눈부에 소외 내수 규징 철주 투수 배바 로추 렉바 사담 용바 요컴경 따나 두배 치 종규와 다 규 미체도 용내 세리다 빼족이 두그 소 란신기 폐와 제도 초조내 세나 닥자기 뜸바 샤게게보 양 준비 중도 꾸담싱 준비 중도 잔중에 탈 준비 중도 꾸냥에레데 세야 직대레데베 이세기 하당 유기 살 농시다 두마 식 준비 동보 내시 체바테 경 준신 개체 런시 또누 낙세 순교블라 미치기 베즈 제네 용답 요마레 미상메 저주 냠대 제네 두딱두 순교업 제규 대래 밀렘바솔 낙제 순교업 제규 배 꼴랍그 시에 여경 락레 마탄게 솔 랍작야그 미마 창마 낙제 순교업 마체나 교연타 제나 케베 가리 여배 꼴 두균도 세다 제규 낙제 순교업 제규 대 니마 찍낭 제네 살규 제베 매주 대마레 두딱두 베제 자교바식 레 류기 대화 용화 마세 샘기 대화 양 용기레 댕아 쥐제 떼네 제몽 매베 낙제 카 제테 리루 망체와 꺄테테 쇠베 녜바니 차바두 딱두 마바바당 출로 망보 용기예 대 간다 진네 레세나 차바 밥두 추창마 신동기 사회 집기유 신동기 사완남기 추집나 야가당 로마 용라 캬바 책기유 사완남기 사창매 시네 추켈주기매 대 된다 체네 출로올레 사잔남 숭교 제투기유 대대 출로네 교배 칠신도 강망 답투박을 신동 강주 만주 뚱나 낙세낭 여배 자치우 속자 무시 리다 이원진 속당 제세 남라 두사 매발 시외 년가 전부 자기유 댄소 짬에도 치나 잠린티 잠린 신다 동바 자기래 칠신나 데블레라 공세기 폐유유 학파 제부쟁기 신난 도미 릭조 유르베 샘제 망불라 초주 진싱 루톱 개바 세감기 당가체

0: 아, 소기 개베누데 예베 예바투 데블레 체규 게체 땡산 잠리 용라 코유 순교 셰 코유 토라 잠리 상메네 투나 고바탕 갸가낭 집고 집고 무면 셰바 고츠바 데이 나라 미레레 싱도레레 테네 미상메 소수 녜담라 싱도 강망아 답괴바 뉴낭 싱도 직 인지 민지 답괴바 싱돈테 따바 마세 싱돈테 답보 야보 갸괴바 타든투 율종 제신 기와 도질링기 미망 지오라 내규슈규 돌링기 릴루 강설 싱조 낭준기 계제 랑신라 순교 낭규 레 그라 체중 상매 동샘 냠게 낭 남게 체 체어 마세 공바 타장탕 사강 롭다 레궁 맹카 소다 사강 두강 두김치베 니코탕 둘람기 예유 체수 신나탕 매도 대수 체규 지소 용기 당대 제거 바탕 강 립수 제반남 솔롱 차자 용외 순교반들 랑랑기 두고 대다라 뉴세 제미루외 롭수 제규 제니 런신 도와 치팬데 시술 중예인 다시 데레슈
1: 도저 오므라니 초두나외 신나 주준 당신나 순교기과라 담주식 센터바 당표시에 가세로는